아주 시험이 많아 지금. 오늘 지마트 오늘 지마트 선을 밀어봐. 오늘 지마트 하고 있어. 밀린 텔레폰 또 밀린 텔레폰을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 Monsieur Damien me saga bido falla dede. Monsieur Damien me saga bido falla dede. Wa dio mwe. Me saga bido falla dede.